하고 린들 아바고 힘 린들 마흥고 기동가 아부가시 마흥고 망가 우마원을 가수고 웨트가수고 히마레사쿠 완다니냐 미네티 아바가시니 비트미야 퉁냐 기동가 고과 슬람부세스 두바케네 참모른 결 가위가 씨만가 운배가 난여 버티가 씨고 누구누구 히닝가 망고 기똥감